0: 증제빠리만이샤무아샤무록응카증로닥티노가함레잘루오하이케바증아샤무오샥세승오아무니바가이부이탐샤나부이탐호노아샤아코그룹노완수기아보이니니샤무니니릉마니니니시마니아무노샤샤무오파랑가이니니샤무노자사리티샤나니바가이완수기아코그룹샤라이동마니화리케증나이네네꼭두고샤부도 Hello?
1: Hello?
0: Dibor kaham buku?
1: Dibor kaham bai.
0: Aho, bala kena Dibor kaham. Shabo boroni saitong shagaradi.
1: Ha?
0: Boroni shimi saitong ka shabo saitong ka shagaradi.
1: Ayang pati nilise bai.
0: Patni ni?
1: Ni pati nini.
0: Oh, shabo unka bukuk bumung shagaradi.
1: Tongita.
0: 아블랙이남수고부쿡나나샤가라디케증샤라이동문에베제보담샤나무소응왕송
1: 무반다야다
0: 이디니니왕송무반다
1: 왕송무반다가이따르마네부리태게디자고토골록하이마하이부이따무히노따무사나보저톤마왕수불라
0: 아우증사몽하미야클라이나탕안가도성마왕송나이피아바사몽가함클라이나탕다니지아니녹누쿵니가함샤몽클라이냐탕타니레부이탐호노부이탐사나암스완초길레증쑥라이글락헤야다아꼭롱롱살라이마시아본타에능능허케허살케살산자케산자바바자라하티하살파노는가리가이파노탕에마파이네빌레헤디바
1: 아이아보바마파지
0: 테아보노
1: 노노소굿그리카니는가리카이바노마타나이하살하살파노마타나이
0: 비응나와나
1: 아보오바그리바
0: 응아분은다증사동과대흔야위파나성사무마클라이나이해디바부니노고파나사무마클라이나이하이가바는부니바니야클라이마니두칸바하자라고파나마통이나이해디바그리힌가바한테아한테아아한유타아보노아보노지니사몽노정무시나이해디바제클라야브록보시시야조라보사이미야웅사보사이미야노노탕원라이마누카오클로고포드라포콕사이탕나보롱코롱토카나오이징지니사몽자그라굴레해디바몽코롱성완속다이크레보제스판흔이통통제스판나사이통통아니사몽왕타란낭나이아니사몽왕클라이나낭나이해다아오이아바이코는증살아이도만디네블라이함바이부코는그릉마니바게하자벨라이함바이아바케증그릉이그릉나니짜이쪽이동칸가이살짜살짜그릉이마노하야다진이샤무흠록과아바하이노증

보고 동어 때 어버이 능란한 거 카크락난이 난거 능카 글라잉이 탄가 한가이 보러록 너너 우 볼롱시알 키식 브로이 차테이노 자작나이 아버이 아버님 바게노 카바이나 그레이 카크락 해 샤몽 클라이 타나 난나이 지니 원쇼코나 크락 클라이냐 난나이 지니 샤몽 증 클라이 타나 난나이 깨보니 꺾노 증 크나야 원쇼게 클라이네 아우 파리게 지니 디니니 원쇼궁 반다 오르노 마음을 사글라이시네 구분이 반다고 증 합라이네 어머니 세시강 지콘 차례라마